0: 꼬마이꼬.
1: 예. 꼬마이꼬 뭐가?
0: 그는 물은 거 다요. 꼬마이꼬. 영아라 이런 말인 게들이 야고. 두아랑 아이는 당은자 바로랑.
1: 요.
0: 마르카미리. 요. 언니가 이런 물까지 와 있는자. 물가나 공도 보라마다 야 칼라오 말레라 이요
1: 야나 나위 말지
0: 가마 고름 돈가 문나가에 고름
1: 빨가냐로 물가가이 고니
0: 문나
1: 했던 가냐
0: 나오
1: 돌아 마인셋 레레
0: 요
1: 고나가이 베 가라 군데레
0: 요
1: 문나라 나바
0: 문나 가부유 가이로
1: 베 공도 가이로 했던 했던 뭐냐
0: 요 언니 올러레 도레웨는 내가 여러 가마냐 언니 요런 거나 와이나 올라나나
1: 요
0: 가가마나 말지가 고래와 고르나 강원들 나가 이런 거라냐 고랑 언니 요런 거냐 우리분장 아예 그런 거
1: 와인
0: 와인 오 요런 거 왈가들이 물가나라 나누고 내가 이로 오인이 나가 이런 우리기 나는 가라 물가나라 모양이 가염으로 오자까 안간여는 요런거 오늘나 와인 아이로 왕아들이 올리노리 왕아들이 오늘나 요런거 공가 나미리 마르지로 아이로 왕아들이 오니 요런거 와인 오늘나
1: 우리 부 요런거 오늘 아이로
0: 마르지로 물가 고메나 물가 가발치마 망랭이 밑별모요
1: 요
0: 요
1: 야, 나, 다, 다 왕가.
0: 응, 빌라더라. 넌 볼 것만 넌 것 같더라?
1: 요.
0: 빌니 이러니, 리코딩 디봉을 다룬 거로.
1: 요, 리코딩. 요, 만기들이.
0: 예. 니 바람 거로 난, 바나에 가노르냐.
1: 마, 링거네?
0: 예.
2: 요, 마카 미리마라, 보코 그룹판 가라 요코라노 말았나.
0: 마,
3: This content was recorded in 2019 as part of the Ancient Languages New Skills Project, sponsored by the Indigenous Languages and the Arts Program,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the Arts.
4: Marayaku Rosetta Weja, Ranjangungaraleka Jama, Anumakangama Yulung Radio 88.9, Dual Yurwinger.

0: 내가 이렇게 뿅가리를 집은 거 알려라. 빠졌네, 나오.
1: 여러분,
0: 나오. 앞에서 그런 말뜸이냐, 내는 거 올래? 꼴랑 말려, 올래? 몰라, 내가 말려, 올래? 말뜸이냐? 얼마 말뜸이냐? 오늘 꼬나 먹고 보자, 꼴랑 오래. 아, 뒷담자리, 나나나 나쁜 날래도. 이 뻘라리를 집은 거 내가 뭐라 갈래? 뭐라 갈래? 뭐라, 나쁜 거 다 못 말뜸이냐? 알 말뜸이냐, 왜 나쁜 놓고 볼까 말뜸이냐, 올래?
2: 와, 그래. 예.
0: 나꼴만 나꼴 하나 볶고 말더라. 니야 나꼴 볶고 말더라. 응? 미자. 내는 원래. 아니, 벨라는 오늘 나만 꼴은 어리지 말게. 벨라는 오늘 나만 아니, 벨라 나 따라가는 거 뭐냐 말이야. 마, 빨리, 아니, 약간 먹고 배안해. 벨라는 별로 랑이쁜 거요. 약간 못 먹고 배안해. 그치, 나또 왜 말했지? 너 왜? 이런 거, 왜? 이런 거 다로. 미자 먹고 다로. 유튜브에 보니, 그럼 왔나? 네, 말투야면 여러 브라나 벤네는 브라나 벤벤덴 브라프니.
2: 맘도 뭐 가지고 알고
0: 뭐해? 왈라라양울이. 그별 주름 왈라양울 답투나. 벤아 벤이나 마? 아나 브롤 벤 답투나. 아가 옛날 뿐가 요런 거 오래. 왜뻐?
2: 응.
0: 골 요골 옛날들.
2: 예.
0: 말 맞냐 와? 고 누마르고 알마데페서도 알아벤 왜 진가나래 가왕가 나나 보내 봐 어떤 어떤 날 와니 아빠 그래 다 라는가 오네 가다나 가 피니스테 가나 보라래 자라나 아마르티냐나 가와라나 어떨릴지
2: 뭐
0: 그래 어떤 날에 아니면 뭐라 그럴지 다 까봐 자라나 뭐 못가 맞다 Warren Minyan and the Blanc, Billina, right? Warren Minyan Gangle, Bengal, Palmer, and Bob. Okay. Warren Minyan, the couple next day, a school one, Nana Minyan. Maracopia and the book come out to take Kangai. Pamal, Warren, you've been to the other Puma. Bila korin na ay wangan yung miyak tungan yung ni miyak korin po na nono utu yaben bukomerte pero kana wala bukomerte ay niyo al kamatay pero utu na benara na wala niyo ng ayaw ko pumu sa pumunyo pinchula be mamla tar pumu pinchul ko na yaka akan yun na bangay ni wangan yung ay ngap ay ko why na na mario na rim seven rim seven ay na for multi grade ko niya na ben mario na Ayo mati ngapa kau nggak jawab dan dice? Okay, who won? Bila nak? Kebaya kau bilang? Apa je nang kata? Ya kata nang budget punya. Ini okay. Nih, kenal punya? Kenal betul?
2: Kenal betul?
0: Kenal betul?
3: Hello, this is Selena Yibo, the member for Arnhem, and you're listening to Yulun Radio 88.9 FM Nulun. Yeah, white mark!